살아. 지와 그 무슨 이유였나? 엄마의 나도 이 구구야 지금 새끼는 이 구구고 여부자 또 여부자 이게 인데 이 모자와 안나 지금 속이

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. 나도 우리 내 기시가 아니잖아. 얘가 국민 갖고 있는 윤리가 줄타 보수. 그래서 우리 내 기시가 되면 죽었다가 나가서 한 말씀을 하면서

이렇게 네. 경쟁에 대해서 는 어쨌지 어이고 의원님 분기한 스키 아마 어구이 고만 스키비. 그러면 말씀을 지키시는 담배들죠 의원님. 담배는 연수 큰 사이인 스키이지라. 아마 고시가 사이인 사이인 것이나 아메리카 공화에 가서 이지라 수 아프리카. 그러면 대피에 지금 인사가 가해 원룩지에

0: 사람들은 이제 신기 안 파는데 시 너무 무지가 받아가요. 하기도 안 해주면 뭐라도 좀 무시하고 하면 무시할 거 아니 지금 무시하는 무슨 기아이기 좀 좋아하면
1: 이거나
0: 아니 하지마 이거 아마 아니 좀 무시해도 내가 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기해요. 내가 하는 꿈은 제가 먼저 아껴서만 하는 얘기입니다. 너무 무시 아시오나 우리
1: 분에게 안 할까
0: 이래 안 할까 원도 내가 무시하고 뭐하고 그럼 할까 너 무기 아니니 무사리야 이런 거는 안 할까